내가 연구를 할때 중으로 뜨고 만나 울름이 뭐네. 이제 두기시지에 끝나가 연구가 쉬운 거 중에 다운한 일로는 간호일로 다운한 엄마가 간호로 의심학수는 엄마가 간호로 의심학수는 엄마가 일량하고 심하게 일르고 쉬울로 지구저 심하지 뒤뜻 남은 것 뒤뜻 야가다 나도 뭐 뒤뜻 야가다 달리 이메일로 나라고 괜나가야 하이겠다 신인고 괜나가야 하겠다로 안우여 왔길로다 마 아우리 옆에 항에 뜨고 날아갔다 막고와 일나가 나오로 비추어 땅에 쇼까다 떼나오며 마 아우리 옆에 항에 뜨고 기회하고 나도 이납두고 그러니까 뭐 뭐니 대메링하네 여러분 이거 이시막시오도 지하했다는 의미는 보다 안나 이래 이시마나 일랑 이시마 시웅은이라 시마마다 다운한 이쯤이니 이마 날리기 여우 인납도디 쫓다미니 우양했다 아 가우시마 요하루 이니꼬 대 하마다미 중했다 안노띠 갔다 안노띠 갔다 시마 유 갔다 요한네 시오띠 이마 아따가 저거야 갔다미니 아따가 흉기 또하러 갔다 요 덤마가라 또 하아미니 간호 간호쯤했나 가오틸룩으로 울루 아시 아시는 따쿨룩이 아까우바 중기투 대마가야 아노트가 내가라고 우나우바 갓달이다 없으면 내가 수나 마테이카니 대메일 욕도는 그 안에 적다운 있고 휠레톡서야 유민이 우갈왁뚱아 기시야니 빙어문 역학도기 실루나 갓닥시마 졸루미니 구절이 유디깅아 두인나시오고 돈메자가 더문나 다운하니 있나가야 없으면 울룸이 뭐 대나 오코시 오코시 할루나티투 비줌낙실에 옥수며 작가 울룸이 뭐 두꺼시 벌리야 간내역 두깃 아마 두샤이 제일 끌려와 유티기시 오글리고 타고나니 있는미 나가 실루낙실마가로 왔들려고 고자리 유티기나 두인내시 오글룸미자가 타고나니 있는가 옥수며 아슈일라 테이마 타마오야 할루노야 할리라 옥수며가 뭐 네티 세키티포가 아뚤룩들려고 아독도도 가오록지면 뭐 그냥 아우럭기게 알아 들리고 번넛돌에 알이 됐냐 혹시면 용네 지석기 보아 오케이 시작하네 딱 뭔가가 많이 가로는 아우젤로가 몰라 주면 뭐 번넛도 그 시안이 시쿠빨 시쿠무 미미차오칸 아니 아오마가만 시쿠치일로 뒤쪽으로 혹시면 뭐 더만에 가로는 데코도 영미비오 갔다 오시마요 나갔다 오시마요 맞바놓고 대꾼내 오시마요 아까 올라온 것 따라 오시마고 간호일 옥다운 나가로 시올로 앵이족 간호 나 유티 덕뚱아 간호가 날로 안 넣다 오시마고 넣뚱아 안나오자 오시마고 넣뚱아 오카오샤가로 다나 이슈마이나 아토록뚱아 대말라 시위라 반넛뚜레일 오시마가마 번너뜨고 미차오고 시코가 다 들려고 슐리 아프다고 듣는다고 시코 분당하니 타운하니 억세가마 일락갈리 누나민누 우덕시말었뜨머니 엄마다 덧말리키시하니 덧방아 누나뜨니 잉아또 확갈 아니 알아대는 럭미가마 우덕기기야 갈릴 억시마기보 아까우나 억시말 억시마미요 번너뜨고 뭐가마 우코와 이니야 시코 아나나쿵일루 나마틸루 함마하투르 테이카네 아카우나스메르 옥시마미 테이카네 투종밀 옥시마감 시쿠틸라 에요노르 라타네 우타틸루 우타스마르트마 누나틴눈 할루나 항이트메일라가마 이시마용으로 화탈릴 옥시마가마 안니도따 화탐나가주연니 우쿠알루나 욕탁가 샤이니냐루왕고아라툰 날리쿠미 빠뚜 우드스마지 쿠로르뚜 디라바뚜 데이메일욕 떠오르라가이가마 날리게 자우르뚜 자르가이가마 아나우여 호떤너가이라 옥시마 양아루 아쿠니 아루 카카탈라 옥시마 약가 실루구 시마 양아루고 야뚜게 그야 유티기 중남나길로 알라 타우나니 아니 적다울루니 그야 몰라오 골로 옥뚜니